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거 그냥 이스라엘로 샤무이로 고마서 샤무이 양치뇽고에 요무에 여러 곳에 곳에 돈에 네바노 아스 이마누엘 원치네다 만장고 네클레톤 반다 뒤에 텐다 빠가나 반타우에 산타나 핀드 마고 마시노나 지나이 자우시코 Tu fulani ya vesere wanyimu mpebarari Mosambiki, chitere kero shabu inu kumabasa yetu ya.